기에 불에와라 팔랑마타 내하고 이때 호이다 파카마노 야하우 이와인여 누이여 대마 디니 디니 어플이야 왜 오빠 끄라 오히카